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제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허순복 작가의 단편 소설 '미련은 회색빛 사랑'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립니다.

0: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장백산자락에 자리 잡은 깊은 산골의 한적한 자연요양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름도 없이 산속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이 그대로 비치는 숲이 펼쳐져 있었고 아침이면 안개가 산허리를 감돌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지나온 날을 되새겼다. 그녀의 기억은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 키가 크고 우람한 체구에 공을 향해 번개처럼 달리는 메시의 모습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태도에 그녀는 점점 빠져들었다. 메시가 계약이 끝나 아프리카로 돌아간 후 그녀는 그를 잊지 못했고 용기 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메시의 고향을 찾아갔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덥지근한 공기와 먼지가 그녀의 목을 감쌌다. 공항은 낡은 철판으로 덧대어진 허술한 건물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택시라고 부를 수도 없는 낡은 트럭을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메시의 마을에 도착했다. 길가에는 굶주린 개들이 해골 같은 몸으로 비틀거렸고 어린아이들은 배가 불룩한 채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메시의 집은 허름한 판잣집이었는데 지푸라기로 엮은 지붕은 비만 오면 흠뻑 젖을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나온 메시는 그녀를 보자 얼어붙었다. 그의 뒤로는 젊은 여자와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배부르게 먹지 못해 눈만 커다랗게 번쩍이고 있었고 여자는 낡은 치마를 소소하게 만지작거렸다.
1: 미리안, 어떻게 여기까지지?
0: 메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미련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메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1: 미안해. 여긴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 내가 너에게 설명을...
0: 미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재회는 아니었다. 그녀는 메시의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하얀 여자는 누구지? 제이슨의 옛 여자라네. 이제와 뭘 바라는 거야? 아이 중 하나가 미련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바닥은 거칠고 까칠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2: 아줌마, 배고파요.
0: 미련은 가방에서 사온 초콜릿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것을 받아들고는 조각을 내어 어머니와 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순간 미련은 이곳이 메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 존재하는 거였어.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사랑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메시와의 기억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본 가난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나누는 작은 배려까지 함께 묻어버렸다. 그녀의 그 끈질긴 집착이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멈추고 싶은 시간대가 있다면 그녀는 과연 어디에서 멈추고 싶었을까? 의사는 치료 가능성을 희미하게 언급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화학요법과 병원의 백색 벽면에 갇히는 삶을 거부한 것이다. 적어도 이번 선택은 잘한 것이라고 미련이는 생각했다. 서슬한 가을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와 창틀 사이로 주르륵 흘러내린다. 온나미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응시한다. 창밖에 비친 미련의 얼굴이 빗물에 흐릿하게 보인다. 그는 눈길을 돌려 핸드폰을 열고 숨겨진 사진첩에서 10년 전 미련이와 사랑을 나누었던 한장한 장의 사진들을 천천히 돌린다. 입귀에는 저도 몰래 웃음이 피어오르고 눈화개는 눈물이 고여온다. 눈물 한 방울이 미련의 예쁜 콧등에 뚝 떨어진다. 갱년기 여서인가 남자답지 않게 쩍하면 눈물이 난다. 어쩌면 10년이 되도록 늘어난 주름 위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 유부남의 신분도 하늘 끝까지라도 매달리듯 승진의 사다리에 목을 맨 처지도 모두 그대로이다. 또한 잊을 수 없는 미련에 대한 사랑과 미련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다. 명예와 책임이라는 족쇄가 발목을 잡아 뼛속 깊이 사랑하는 미련이를 찾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온나미는 무너진다. 50대 중반, 이 저물어가는 나이에 이제 뭘더 바랄까? 드르릉 드르릉 하는 위챗 통화 연결음이 빗소리를 뚫고 방 안을 울린다.
1: 여보,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영원한 죄인이야.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
0: 내 잘못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 거, 놓아줘야 할 시기를 놓치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기에 저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벌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딸을 위해서였는데, 이왕이면 온전한 가정에서 친아빠의 손을 잡고 시집까지 보내주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내의 애절한 한

0: 한마디에 그는 맥없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성년이 된 딸이지만 언제 시집 간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애지중지 키워온 딸한테는 차마 모질게 할 수 없었다. 사랑을 향해 내디딘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또다시 시련에 봉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로 집을 나갔던 딸아이가 남자의 손목을 잡고 돌아왔다. 아빠, 나 임신했어요. 은나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1: 뭐라고?
0: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학 동창이자 함께 취업 준비 중인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알고 보니 1년째 사귀었고 상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린 상태였다. 결혼할래요. 저번 주말에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비행기 티켓 끊었대요. 운남이는 2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빠보다 전화로만 키워온 엄마한테 먼저 알렸다는 서운함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엄마가 되어야 하는 딸의 인생보다도 결혼식이 끝나면 생각보다 빨리 이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에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혼식 후 약속대로 아내 민현은 이혼 협의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돌아서면서 그녀는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내 사랑의 울타리에 당신을 너무 오래 가둬두었던 거 미안해요. 이제 자유를 드릴 겁니다. 울타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또 뛰어넘지도 않고 끝까지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마지막 말에 온나미는 눈물을 흘렸다.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던 바위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미안하고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때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존재하는 법이었다. 창밖으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온나미는 핸드폰을 들어 155-4477-5020이라는 머리에 박혀버린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10년 동안 수없이 입력했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었다. 액면에 뜬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는 힘있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미련이니? 웬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나미는 일순 멍해졌다.
1: 미련 씨 전화가 아닌가요?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0: 나 미련이 엄마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온나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말했다.
1: 아, 저 미련 씨 오래전 친구입니다. 미련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0: 얘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찾지를 못하네요. 어디 지피는 데라도 없나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욱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미소는 아직도 선명했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그녀.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속을 나란히 걸으며 웃던 그녀.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래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를 보내주었고 그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켓을 집어들었다. 비가 오는 길을 달려 차에 올라탔을 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발 늦지 않기를.

0: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미련이의 얼굴을 그렸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을까? 아니면 병으로 지쳐 있을까? 정적이 흐르는 차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정말 잘해주세요.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꽉 잡으며 더 속도를 냈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1: 기다려, 미련아. 내가 갈게.
0: 운남이는 필사적으로 운전했다. 빗줄기는 그의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거세졌다. 2시간을 달린 후 그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해변가 펜션. 그는 미련이의 SNS에 올라왔던 사진 한 장을 떠올려 그곳을 찾아냈다. 1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곳이었다.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스멀스멀 들어왔다. 창가에는 그가 10년 전 선물했던 스카프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바닥에는 빈 약봉지와 술병들이 나 뒹굴고 있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운남이는 달려가 문을 열었다. 거울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련이었다. 겨우 정신을 잃지 않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를 알아본 순간 눈가에 주름을 잔뜩 모으며 힘없이 웃었다. 왜 왔어, 운남 씨?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를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1: 미안해, 미안해. 내가 늦었어.
0: 일주일 후, 운남이는 병상에 놓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운남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사랑을 너무나 두려워했죠. 숨을 모으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사랑의 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외로움의 벌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되어 있었어요. 저라는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때가 되고 말았죠. 가장 큰 벌은 그걸 깨달았을 때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이 순간을 당신 스스로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미련이는 온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영원히 잠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운남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미련이의 생명, 아내의 신뢰, 가족의 온전함, 그리고 자신의 인생마저도.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추었지만 그 햇살은 운남이의 가슴속까지 스며들 기력이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모든 생명을 얼려버린 영원한 겨울이 찾아와 자리를 잡았다.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임을 그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0: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웃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1: 세월은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고마움이 되고 조금 서운해도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피는 꽃은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웃음꽃 피우며 살아갑시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재능, 아니면 예의범절.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 교양 코너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모의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울지 마라는 말 대신 속상했구나, 엄마가 알아라고 말해 보세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왜 화가 났는지 말해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1: 둘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100점 만

0: 받아서 정말 기쁘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네 노력이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과정을 인정받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답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1: 셋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입을 옷, 간식으로 먹을 과일, 또 주말에 하고 싶은 활동까지 선택의 기회를 자주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0: 마지막으로 부모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챙겨야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보고 배운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작은 습관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습도가 높아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집안 곰팡이인데요.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제거도 어렵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활 꿀팁 코너에서는 장마철 집안 곰팡이를 예방하는 8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기는 비 오는 날도 필수입니다. 비가 온다고 창문을 꼭 닫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가 잠시 멈췄을 때 창문을 열어서 10분 내지 15분간 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습기를 빼는 가장 기본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특히 주방과 욕실은 조리나 샤워 후 바로 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0: 제습기와 에어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 내지 60%입니다.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해 줘야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하루 2, 3시간씩 가동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세가 부담된다면요, 습기가 많은 곳에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사용해도 효과적이겠습니다.
1: 또 옷장 속에 제습제는 필수인데요. 옷장이나 신발장은 습기가 차기 쉬운 공간입니다. 제습제를 옷장 속에 넣어두고 2주에 한 번씩 교체해주면 좋겠습니다. 옷 그리고 옷 사이사이를 벌려서 걸어두는 것도 통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욕실은 샤워 후꼭 물기를 제거해 줘야겠습니다. 샤워 후 욕실 벽과 바닥의 물기를 밀대나 타월로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있다면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된답니다. 욕실 문은 항상 열어두고 환풍기를 30분 이상 가동해 주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1: 주방 싱크대는 건조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설거지 후 싱크대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좋겠습니다. 싱크대 실리콘 부분은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인데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주 1회 닦아주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침구류는 자주 세탁하고 건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에는 침구류의 습기가 자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여름 이불은 2주에 한 번씩 세탁해 줘야겠습니다. 건조가 어렵다면 다리미로 열을 가해서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1: 또 가구와 벽 사이는 살짝 띄워 놓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를 벽에 바짝 붙이면 벽과 가구 사이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가구를 벽에서 5cm 내지 10cm 정도 띄워 배치해 둠으로써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소파나 침대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0: 실내 온도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결로가 생겨 곰팡이의 원인이 된답니다. 에어컨 온도는 24 내지 26도로 설정하고요, 외부와의 온도 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문에 결로가 생긴다면 바로 닦아줘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물에 베이킹소다를 섞어

깎아내면 곰팡이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곰팡이가 넓은 면적에 퍼졌다면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문요가 부릅니다. 친구야 잘 있느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리형복 선생님이 쓴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벽시계. 우리 집 벽시계는 앞면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뒷면에는 히람 문자가 새겨져 있다. 비록 한 몸을 갖고 있는 두 글자판이나 가리키는 시간은 제각기다. 앞면은 5분 빠르고 뒷면은 5분 늦다. 그 바람에 나는 때로는 촉박감을 느끼고 때로는 여유를 느끼기도 한다. 가령 약속 시간에 맞춰 어딜 가야 할때 시계 앞면을 보면 조바심이 나지만 신을 신으면서 시계 뒤편을 보면 되려 느긋해진다. 인생 사리도 이 벽시계처럼 모든 일을 정확하게만 맞추려 들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정확한 말과 행동만을 고집하며 사는 것은 꽤나 피곤한 노릇이다. 누군가 말했듯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로 차착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삶은 오히려 삭막할 때가 있다. 물론 잘못을 저질렀으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남의 과오가 원칙적인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한 번쯤 눈 감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슨 일이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기 쉽상이다. 옛말에 외모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남을 이뻐하면 자기도 이쁘게 보일 것이고 남을 미워하면 자기도 밉게 보이는 법이다. 누구나 화낼 때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평소와 전혀

날은 주한 몰골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곁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남겨주고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조차 찾기 어렵게 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지만 남을 변화시키려 드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느라고 애쓰지도 말고 차라리 자기 운행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지혜로운 일인 듯 싶다. 더욱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 마음도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된다. 원하는 양쪽으로 날이 선 금이라고 하였거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는가 보다. 바로잡아 주느라고 신경 쓸 대신 그런 대로 놔두고 그런 줄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인생극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돌계단과 돌부처. 어느 날 돌계단이 돌부처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나 내나 똑같이 돌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는 밟고 다니고 당신에게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거요? 그러자 돌부처가 답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돌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정을 맞았는 줄 아시오? 수도 없이 정과 망치질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고난을 겪은 만큼 위대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로네는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이며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만들고 빈마음을 만들며 더 많은 정을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좋으며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으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자이자 정다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매일매일 힘나고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김선희가 부른 노래 우리 사는 세상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동,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